0: 어 대단해 이네. 말하는 주제가 냠냠. 들도 스파이어를 잖아. 이네. 지가쇼르다. 말하는 라모 코모즈 자바남다 지 말하는 합탈 옆에 거기 루유로 마셔는데 영대 용도가 Pena chik chumden de chik ta shay si ya sondo chik chumden de shay si ni chik tamba ten ya sondo yaan temin ki chik lulu yap se be shay si ni chik tamba ten ya sondo tende ta yongde ki wale zina ta Pena anda kyanzo kashay peche ta san yung yare anda di tolung shukrunum chi ta sha sarri kongi ni dibu chizim chik lia pa Donglun Chuju, Sungju, Purna Kadulia, any me, D under Rumushi Sungju Nas D Kasurta, New Sungju Jesari, D Dungo Galia, and the Donglun Chuju, and the Kajun Naya Digi, Lodu Yonzola, but Talimi Samaria, Rumushi, to see you sorry. The Rumushi Jesus Sung is married. Rumushi Demizanganalia, Lomangushu, Bet Kariata, and that she read us some of the territory. Sender sender, contras come short and the sungi. To the sunch. And down the ship in a when a Jagalia and Dota developed the ship to pass the Jimia. The Sunday Kadula, the Shah to do the escape, humanity in a Shah Kadulia, Tudum Shunget in the Mangujons one, Shamujons, Bena Yuzimshi, Shahujusun Tudum Shuri, Dani Nere Chalia, the Damasala and the Saja Kambuchi. 콩 샤고 죽든 가서 어디 두둠을 실한테리 별 라초 쉬우지 그래 좋은 수리선으로 연대기 엔다 러니즈 코너리 펠리아 냐롱리아 캠보 아추스미 콩 젤룰리아 시야 중타주리 둔자 지금 나로리아 코랑게 구문 배트칼리아 아 예체 에어 그 배는 콩고 소로 답변 미스코르 배트 머니스 아슈니 시우지 다 Kali jebe chadejresha. Sarala ya lokashishu lomnyi nabre sa. Kuna zawa nyingmari. Kuna yini sarala ya lojun che, chabikurusi, chene oda, jik nanjoma inyamshin nange, zoo pulburisha. Chene oda, lo niz konuri, kuna anda, jelul, da shiga chuntajuri, kuna rangi gidu da, anu kuna ngoshiba da, chero chik ngangosu tuju. Chene oda, 근데 용 중타절다. 다만 늦었자야 돼. 나란솔다 냠뇽도 여말이 돼. 이내 일단 늦었자야 돼. 단 냠뇽 캔사실도 용되기도 와. 난 네 용야 돼. 코란조 냠뇽 들었지. 깨야게 가서 우리 그게 담아 냠뇽 난다 충분해. 담바지 땡에게다 땡주디 그 쿵댕이 붙지. 디 쿵 똑세 너도 규지디다. 그 찬댕인데 붙지. 가서 롤지 내부도 와. 자, 근데 제인도 자네 에네 담바점된데 구즈뜨라 소지 탐해버지 아니 도지된이 내리야 아니 졸람 땡직네 송데 송소하는 지진에 졸람 네 아니 얘기 비가 가서리 세미지십에 이신문도 제접어도 튠식리야 침바 튠식리야 응원도 잔네 대내가 와서 상계네 디펜제드 상계는 잡아인 무슨 디디 다 태고 틈을 원도 전 디레마도 구시더니 그다 상계지 가서 그게 전주 선배 때 누에 그도 는 리셋견 시험 난신 시기다 구시 등이 시면은 아니 리셋주다 가오래. 자 이제 이 뭐 인도인이 도우세 사무스타 인도다 전주 선배 때 누에 송시하기 구시 등이지. 초고 주고디 론주 쪽에 아니 다구이 가서 그래 그게 주변 대학을 신받다. 론주 쪽에 구세야디 이시 주기 인데 가서 그래 그게 다 뒤제 레다 멀람 그 말 간다 롱주 쪽으로 구세야디 추구 뒤지 이인레 어느 그게 샤르데 버치다 초고 주고 세야디 뒤제 감다 메바 다 참바지기 이니 꾸이 잡아 샤르데 버치기 대자화 용서 뒤에 이니 이시 추구스네 나도 원이 구스네 나도 간다 섬런 신남다 다디 루르지 참아 타다 그게 빵베 아니 제가 연대도 된다게 원이 있고래 다 샤댕했지. 그래서 이 누구 시도 인사야 돼. 이 신의 지 삼는 날이야. 지 가서 그래. 그게 그리스도와 등지게 되셔야 되려야 삼다 이들 샤는 거.
1: So based on our personal experience, if we have some taste of these kind of spiritual experiences on one's at the personal level, then based on that we will be able to then understand the various mysterious experiences that are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past great masters. For example, and some of these mysterious spiritual experiences that are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spiritual masters, some great masters, some of them may seem at the beginning, at first glance, almost sort of beyond imagination, beyond our comprehension. However, these high levels of mysterious spiritual experiences do occur. For example, in our own, in the case of our own lifetime, for example,

他因为咱们三姐姐不给他对接看不到没把他上班这个区分这个阶段阶段是东西呢他把他送给南给因为他兄弟做这个的因为习近平兄弟这个样的所以他现在他来家给다 가족을 레작 중도 된다 레작 결 된다기 다와 산지에 그게 최 탈사 지 야나레 엔 야나네 바 탈대베 엔 일본도 코리아다 베트남다 야 대신 네 가족다 야네 베네 야 주 소유 엔 우르스 군비다 대전인데 이들 나눠려야 다 대회 다 지금 남과 이 상황 나오기 싫은 인구도 뛰어내기

0: 아니 단디 연락 중인데 주체디 산제 추기 그 중심을 지 말이야 다디 강라 신에다 아니 시진중 지속도는 송샤베 아니 어디 제 바로도 심부 조금 줄 서고 어디 주체디 인 디가는 내배경 로대야지 대신도 상하 도리 태고 쓰잖아요 에 딘데기 태고 시중 안다 가서 우리 받아 지산다 발린의 송샤베 안다다 탱맹도 슈네민도 다들 되는데 탱맹이 도디디기네 송샤베 주저디디 다라 규파르도 심베 태베도네 송샤베 친루디디 네베께 디시르 샤베 타라 아니 상하도지 태베 아니 뚱유도베 송노 하르 샤베 아니 파이네 저디 디강네 네베께 드라시 차데 야레 마도 태보숨 센 타니시체 엔 디르 소소소레스 아니 어디 가셔야게 아니 거기서 태면 버렸어 알아 나도 태심 버렸어 알아 나도 상하고 버렸어 알아 시에체 아니 상하고 인생 상하고 캐치는 누워를 뛰어먹은 게 서로 제주 선배 때 늘려 뛰어먹은 게 서로 가셔 가셔 염사오지는 용되기도 와 아 늦어 차야지 멍다 땡겨 아래 마신배다 간다 지리 견해 죄송아 자 님이 늦잖아 아다오 상하도지 태보세야지 태진기 쿵지만에 사다지단 태보시 중이 다 태면리야 년류 태보다 랑산지 태보 니체 아니 태보 숨 세는 숨대야 다지 흉란의 숨쇼아래 그러나 터도 태보 숨 여아래 여말에 세아로 다지 내신에 뭔가 연대기도 와 사지 내인데 태보 숨을 타니는데 지단이 주다 흉리 세수 제외이나 니아랑 창승 말해 니아랑이 창승이 숨대기도 와 태고 지중이 있으려면 딱 오냐라니 직도도 그래서 와 가다상아 도시 되고서 퇴진이 나는 차례야 퇴진은 낭세게 있는 기관을 주면 되고 퇴고상아 도시 되고서 대다하시가 신인되 그래
1: So in this regard of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of vehicles and so on something that is important to bear in mind is that because of the language of the different vehicles, the lesser vehicle, the greater vehicle, and within lesser vehicle, the disciple and self-realized ones and so on, sometimes there is a tendency on part of some individuals to really understand these different vehicles to be somehow unrelated and independent of each other, and which is a totally wrong way of understanding the Buddhist teachings. Because if you look at the teachings of all the vehicles. In fact, you will understand that all the key teachings of the Pali tradition, the Pali scriptures, which are all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councils that took place following the death of the Buddha, which are enshrined in the Pali scriptures, and the main subject matter of these scriptures are the teachings of the Four Noble Truths. The teachings on the 37 aspects of the path to enlightenment, the teachings on the 12 links of dependent origination, all of these teachings really are represent the basic structure and the framework of the Buddhist path to enlightenment. And it is only on the basis of such foundation one can then speak about the relevance and the validity of those other teachings that are presented in the Mahayana, the great vehicle scriptures, such as the teaching on emptiness, the six perfections or the 10 perfections and so on. So it is on the foundation of the teachings that are presented in the lesser vehicle scriptures that one can then add the other practices such as the six perfections and so on. Similarly, it is on the basis of the foundational teachings of the Pali scriptures and also the foundational teachings of the Sutra vehicle, the perfection vehicle, one can then add on to them the uniqueness of the Vajrayana teachings and the practices such as the deity yoga. So without the foundational basis of the other teachings, there is simply no relevance and the place for the teaching and the practices of the Vajrayana. So to have the understanding that somehow Vajrayana is totally independent from the other vehicles and the three vehicles are independent of each other. And sometimes there is also a tendency on the part of some individuals to proclaim themselves as the followers of Mahayana, the great vehicle.

chu me long namshi nanga nanga tongpa thangbo tongpa nyiba tongpa sumpa sen ya tim ru wa ta ba ta jung a de chu sa le tim bu long jung a de dang sha tim bu long jung ya de ta ma ma cha ru yu sa ne jung lu do sa ya de ta be yi shi che be yi shi ene na we yi shi de ne ene 가서 우리 그게 롱매 추사 마용돼야지. 서준매 롱 난가 서준매 롱 남신 난가신 야팀이 난가 남신 롱매 추사신 기름. 그래도 와 자 이제 이 말이 되잖아. 든든데비 다 가서 우리 그게 낭주 토숨 강래 찰 강도 높사디 용매의 시체. 맞아. 딴 용매였어. 어다 지지자네. 콘데 탐지 그 집어버리듯이 육매회사를 내고도 와. 자장가 대탐지로 육매회사의 그 쌀남 대장당 샤들지. 자 이제 이 말 인도다. 가서 안 되디. 어다디 든든 인도 든든 대비다 육매회사 가서 우리 그게 아주 훨씬 커둘이야. 변나 변나 정신양 됐어 아주 소원은 신기. 다 뉴메 셰바디 뉴메 웨세디 페지 가서 우리 그게 예상 개봐 대만에 나버렸다고 팀에 레몬이와 팀에 그래 내가부터 열대 이내 웨세 코랑도 팀에 레몬이와 얘는 타봐 예상 개봐 사실이 이르자네 데우스 데뷔 연대한다 디니 다 가서 우리 구순 투수수 가서 제다 가다지 상송기 나발에 샤데바다 샤데베 네거블라다 뉴메 에네 장다이 뭐 따지메디 마다 뭐 풍급지지디 덴덴데베 예상 개베 정시 대절바 근데 이제 콘다스들로 냐바지 레용도와 마지 스버 코에쳐 있네다 마다 뭐 코에쳐 있네다 다뭐 이게 가서 우리 그게 주사나다 다 삼이 풍급지지 쉐지베 있네다 대 탐절로 뉴메 외세 그 절바 냐지 자상가 유유의 생각만이냐 봐서도 마세베 숨쉬 시드 신앙이 수체윤디 그다음 신앙의 최대 탐자로 시 뉴메외세 탐에베 시베 뉴메외세 리버상데 예상계바 대인 남들 시작을 시작지 근데 능스 그 최대 탐자로 예상계바 당신이 뭐지 자 뒤주인 거래 구성 투지 진고지 정신 얘네 이뭐 떠내 공부 대스 대한 규례 도주 풍부이야나니 조회상제 나로차 기지 캄는 망복군 전주선배 긴고르니 서수잔다 마마기 멜롱크여가라 짜마디 남과 인기 원주마 스스미예는 나버타 진중디 코와다 양할린데베 최탐제 예네 마게라 스리자네 다 그 중문이 오다 시기여 말해 간다이니 대탐제로 외세게 인래 샤대바 외세 딩원에 샤여나 천룸에대바 네이 그브레인이 외세들라 드마체 송대하게 루브르도 주다 깽기 사도 깨신스 아니 가루야 되네 매다 그 옛때만에 옛다바 남양 갖고 매봐 따도 내댕이지 이만 이르잖아 외세 드마체스 자 딘데 인디 코아다 냥엘렌데베 최탐제 옛에 마게라 자와 제네베 규모 때와를 세워 예민 줄러서 베르신 얘네 임베치스 예상 개베르신 대만이네 나와나서 버디 탐절로 대매 아니 하루 여자바 르신 얘네 임베치 최 탐제 르신기 냥할렌 대바데 냥할렌 대바데 첨봉안의 용의 르신 풍봉안의 링의 상제 나브르시베신이 전주서버 시 르신 유신의 제발하무 시인은 원부신이 전주선배는 뒤신의 제발하무 시인은 류기 원보다 남불시에보다 유의도 대략점의 전주선배 초유정신 당시의 무신의 초유정신 이기 남불시에보다 전주구심 도주 꾸두상부정신 율 류제는 뒤마치니 최자와모 꾸두상부정신 대단장 예내 원보로 속으로 상계배정신 인기 대 남기주고 마이노스 정신 양대서야 돼 남지 죽고야 말고 그 정신이 예외로다. 어다 뜻 되는 시리. 대 남지 죽어 뭐 있는. 대단 소수 들 순다. 감수로 속은.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이 캠빌 멘제표고 우수심이 되게 다 멘제표는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m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그죠? 딱 그도 숙제식 넘는 말 왜? 숙제식 넘으셨나? 꾸지였어도 과연에?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아버지, 과연.

0: to, at least in principle, to be able to remove the suffering and their causes. Similarly, just as oneself has the potential for the attainment of omniscient mind of the Buddha, so too, equally, all sentient beings possess that equal potential of being able to attain omniscient mind of the Buddhahood. So from all of these angles, if we reflect deeply, we will recognize the fundamental equality of self and others. Then the question is, what is the difference when it comes to the well-being of self and others? So the difference only really lies in number, because when we speak about the well-being of oneself, we're talking only about the well-being of a single individual. Whereas when we speak about the welfare and the well-being of others, we're talking about infinite numbers of sentient beings. So that although on the fundamental level there is the equality between self and others, the difference really lies in the number of self and others.
1: 테네 진주네 소원은 신기 에네 직전 대화 진이에바 되게 샌든 되려죠 직전 동에 진이에바 되게 랑든 되려죠 선생님 소원은 신기 아니 직전 감기 차다 윤기 대리 지금 이동 푸순서버 탐절로 샌든 되발레 용구야레 샌진질 되네 용구야레 아니 직전 감기 지기다 짬미시버 그게 지기 가서 우리 귀버 타다 다가는 신기 뱅이랑 자주 뭐 시워 쳐지고로 통대봐 대춘절로 아니 라지번 짐비 다 가다 님이 차디야레 근데 이번 인도산에 진진이 견도 연대인데 야오 시샤바시 상무시다 돌드는 아니 집어란 것 되지도 투버신이 되서 니기니 캐버 또 쏘는 신기 다때 뭐 투배 온도 구성투기 연대한다 나란주 커덤니부터 두 상무시다 뭐 있는다 전에 두려야 매번 진주산에 니 강경한 거 주머슬라우나 아니 나란주 라지번 짐비 진지기 샹왕을 당시에 아니 진진 컬볼 대버리 라시브 집에 진지다 다도 집에 덴진이 분들이 천진 난게 양천 떠오셔 대버 인도산에 그들 들때 내 대버리 아또 뭐 투명 뭐 세당 잡아 뒤에디 라시브 집을 님이 쓰네 시엔시브 집을 탕돌랑 시엔시브 집을 코바 탐에도 빼베 대버리 나가는 신기 덩진리야 님이 쓰세 아니 덩진기 간다 아니 님보 담에도 왜 싫어올라 이는 고발 소리도 잡아 다 대왕기 이는 어떤 것을 연대군대 뒤 중앙이 말해 어떤 것을 연대군대도 줄왕 지금 병인 줄심어놓고 아마 뒤 중앙이 대내대부 관에다 진진이기 견도 연대도 야오 싶어 삼리야 참으셔
0: So having recognized the fundamental equality of self and others and also having realized that the difference lies in the number of beings involved, one develops a strong wish to relieve other sentient beings from their suffering. And then here next, it is important to reflect upon what is stated in Shantideva's Guide to the Bodhisattva's Way of Life, Bodhicharya Avatara, where Shantideva makes the following statement, that all the problems and the adversities that we see in the world are in the final analysis consequences of self-centeredness. And all the joys and the happiness and prosperity that we see in the world are in the final analysis consequences or effects of the thought cherishing others. So by reflecting upon and you know these statements, one needs to reflect deeply upon the shortcomings and disadvantages and the drawbacks of the thought that cherishes one's own well-being alone. And what are the benefits and the virtues of cultivating the thought that cherishes the well-being of other sentient beings? And then when you do that, then you will appreciate what Shantideva sums up in the same text in the following, where Shantideva says that what more is need to be said? Simply compare the fate of the childish whose concern is only with one's own self-interest and that of the Buddha and the Buddha, the fully enlightened one, whose concern is for the well-being of other sentient beings. So as Shantideva points out, that if we simply compare